0: 다음으로 끊을게요. 마트 보고 나서 그렇게 가면서 원래가 미안한다. 야! 나 마트 보고 나서 원래가 미안하다.
1: 미안한데?
0: 나 또 몇
2: 개냐? 오케이. 전부가 새로워. 미안.